0: 소리 지르라 집에 있는 소리는 말은 부르라
1: Produa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